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나 봐. 이게 뭐야?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.

mistake 수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력

왔지만 남겨진 건 없을 수

게임에도 외로움에 다 못 쫓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.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별 누군가에게는

나온 거 아니야?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.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.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희미해질 거야. 언제 그리냐는 듯이. 조금만 기다려.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.

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

남의 손에 치는 전화기 너네서 태어난 척 웃음 짓지만 난 그조차도 받아주질 않아 못 질게 가슴은 아직 아니라 말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

낭만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. You gotta give me time, I ain't perfect but I'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.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.

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